같이 됐던 어찌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.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.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.